스테이시의 버블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이었어 8585번님이 보내주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짧게 보내주셨어요.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휴가 중이어라. 차에서 빵을 미친 듯이 흡입하면서 두 대를 듣고 있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신청이요. 제주도에 왔으면 무조건 이거 들어야 한다고요. 라고 하셨어요. 제주도 정말 꿈 같은 곳이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랑 이제 남편이 남친이었을 때는 제주도 정말 자주 놀러 가곤 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좀 운이 안 좋았어요. 날씨 운이 안 좋았어. 저희가 제주도만 가면 비가 오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을 서로 또 맞추다 보면은 한겨울이었던 거예요. 한겨울날 제주도 가서 볼 게 없어요. 추워. 추우니까 나가기도 싫어. 그래서 숙소 안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80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와 2시에 데이트를 듣는데 계속 영미 이모가 안 나오셔서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은 나왔네요. 이제부터 꼭 나오세요. 신청곡도 할게요. 소문의 낙원 신청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예, 네, 전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 좋다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아유, 이모 기다리고 있었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제가 우리 그 초등학생들 입맛에 딱 맞는 DJ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기쁩니다. 근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정신 연령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10살 김지우 두댕이께서 보내주신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도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 사고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상의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입니다.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양재 부근에서도 사고인데요.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

0: 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어렵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또다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34km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시흥에서 중동 사이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페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듣고 왔습니다. 5711번님께서 페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들려드렸는데 5711번님께서 이게 신청곡 쓰실 때 마음이 급하셨는지 걸을 그릴로 적으셨더라고요. 러빙유 그릴로 적으셨는데 중요한 건 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이니까 캐치하셨지 저는 그냥 몰랐어. 아, 거리, 이 거린가 보다 라고 읽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내셔도 저희는 찰떡같이 틀어드립니다. 그리고 평일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활자로 나나나로 하는 팝송 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틀어드렸잖아요.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7373번님, 꺄! 제가 지금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용미씨, 출산한 지 100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복귀하신 거예요? 대박, 대박. 솔직히 그동안 2시 타임 라디오는 패스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틀었더니 영미 컴백! 와, 이제부터 정주행할게요. 추천곡 부탁해도 되죠?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두달 지나고 왔을 때, 전두달 만에 제가 복귀했을 때, 아, 두 달이나 쉬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쉬어도 쉰게 아니긴 하죠. 근데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밖에 산책을 갈 때도 그렇고,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어머, 벌써 나오셔도 돼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저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지, 갇혀있는 공간에서 너무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지, 되게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졌었는데, 밖에 계셨던 분들을 좀 다른가 봅니다. 아, 저는 나와 있는 게, 요게 행복이에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9844번님. 중1 여학생인데 지금은 엄마랑 초3 남동생이랑 차 타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영미 이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출산도 축하드려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서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산책할 맛 나지 않아요? 구름이 너무 예뻐요. 제가 차만 타면 사실 전 핸드폰 보느라고 바깥을 잘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밖을 꼭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이 등원시키고 나서도 꼭 이렇게 놀이터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갑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늘 한번 보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이 가을 하늘이랑 가을 바람 좀 많이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길 다닐 때 보면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 좀 만끽해 봅시다. 7373번님의 추천곡,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9844번님을 위한 곡, 방탄소년단의 봄날 바로 쏠게요.

0: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이어서 9373번님의 신청곡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눈 수술하고 냉찜질하면서 두 대 듣는데 힐링입니다. 저의 최애곡 이소라 슈가의 신청곡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제가 눈 수술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안과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안과 갔더니 요즘에 그거 아세요? 노안 수술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노안 수술이 있더라고. 그 노안의 맞춤형 렌즈 있잖아요. 그 삽입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 할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렌즈를 눈 안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저희 요즘 노안 때문에 글씨가 점점 안 보여가지고. 아, 혹시 노안 수술 하신 분 있으면, 성공 사례 있으면 저한테 여기로 샵 8000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어떤지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4457번님, 외할머니가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다음 달에 또 외손녀가 태어나네요. 복이 참 많습니다. 딸에게 산후조리원에 가면 두시의 데이트 꼭 들어보라고 했어요. 영미님도 둘째를 출산해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신청합니다. 아, 일단 전국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들. 네, 친할머니들도 박수 박수. 네. 아, 정말 이게 그래요. 손주들이 예쁘긴 예쁜데 그냥 보는 것과 돌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좋긴 한데 이게 할머니들이 이걸 또 함께 봐야 되니까 아, 참 남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친정엄마들한테 맡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까 우리 친정엄마들한테 잘합시다. 용돈이라도 좀 두둑히 드리든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든가 아니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줍시다 우리. 자, 2부 끝곡으로 4457번님 두 손주의 외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QC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1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왔습니다. 6716번님께서 아 저희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셔서 주말에만 집에서 지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 지역에 있는 맛있는 중국집에서 점심 먹고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주중에도 열일하시는 우울 부모님 화이팅. 신청곡은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6716번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알아만 줘도 됐어 게임 끝이야. 그리고 아주 똑똑하네.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방송 나가면 아빠가 기분 좋아가지고 뭐라도 또 하나 용돈이라도 쥐어주든지 뭐라도 사줄 거 아니야. 그쵸? 똑똑해. 아이 잘 키우셨네. 자 계속해서 두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eah. What don't you tell me, baby?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바다의 VIP 듣고 왔고요. 1535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큰아이를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놈은 친구들을 보니까 좋은지 부모는 신경도 안 쓰고 잘 가! 하고 웃고 있네요. 섭섭한 마음 안고 갑니다. 기분 풀리게 바다의 신나는 노래 VIP 부탁드려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그냥 바다 언니의 I'm so mad 이게 차라리 스트레스 풀리고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부터 마음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다가도 딱 뒤돌았으면 바로 웃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는 순간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큰아이 데리고 첫째 데리고 놀이터를 갔거든요. 가서 저는 이제 놀아주고 있었어. 애써 열심히 놀아주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막 명령을 해요. 엄마 이거 해 저거 해 뭐 빠방이 밀어 멈춰 스톱 뭐 이러고 있다가 또래 친구가 여자아이 친구가 그냥 저희 아이한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정말 그 어떤 것도 없이 바로 나 잡아봐라 하고 하니까 바로 하면서 웃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침까지 흘리면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이렇게 노예처럼 엄마를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더니 세상에 그 여자친구한테는 하면서 가는 거야. 군말 없이.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싹 정리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마음 정리 싹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정리합시다. 마음 정리합시다. 1872번님. 보통 큰 식당에서는 어쩌다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데 여긴 작은 동네 식당이어서 그런지 라디오 그중에서도 우와 두 대를 들려주네요. 우와 반갑습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신청이요. 거기 식당 이름도 얘기해줘야지. 어? 아니 어떤 식당이야.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이쁘다. 나중에 이거 식당 이름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식당 이름 알려주셔도 저희가 홍보해드리고 읽어드리고 하니까요. 조승희님,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신호등 걸릴 때마다 아 불이 그린 그린이라서 운수 좋다 하고 즐겁게 가는 중이에요. 노래는 레드 레드 신청합니다. 그래 이럴 때 뭔가 아우 이게 내 앞날이지 싶을 때 있잖아요. 빵빵 뚫릴 때 그래 역시 이게 내 앞날이고 사람 죽으란 법 없고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위안을 얻어요. 하지만 노래는 레드레드라는 거 이 노래 너무 신나잖아요. 1872번님과 조승희님의 신청곡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바로 나갑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시죠? 저 음반도 낸 여자 셀럽5 출신 비주얼 담당이자 DJ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박진영의 WET WET 듣고 왔습니다. 조아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진영의 WET 틀어주세요. 엄마가 다이어트 댄스 수업에서 이거 배우시더라고요. 집에서 연습하신다고 틀어놓고 춤추시는데 뱃살이 꿀렁꿀렁 흔들흔들 보면서 엄청 배꼽 잡았어요. 웃긴 걸 어떡해 이라고 하셨는데 와, 이 음악 너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박진영 씨의 춤치고는 좀 심심한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는데 이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계속 중독되더라고요. 1545번님 우리 아들 중3인데 부산시 농구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아, 박수 치고 가야지. 와, 이제 전국대회 나갑니다. 아, 작년엔 전국대회에서 심지어 2등을 했는데 이번엔 우승을 기대하며 영미 씨의 응원 부탁드려요. 부산 광안중학교 농구부 화이팅! 전국대회 우승 가자!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륜이 나온다고. 대부분은 이제 슬램덩크 주제곡, 그것도 최근에 나왔던 이제 영화관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제, 바로 어제 들었거든요. 마지막 승부. 추억 떠든다. 추억 떠다! 자, 그러면 화이팅 넣어드려야죠. 부산 광안중학교 농구부! 일어나십시오! 됐어. 이겼어. 이미 이겼어.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아,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요거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30도를 밑돌고 있고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해안과 제주에는 순간시속 70에서 90km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고요.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주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주 초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으로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1029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인데요. 김포에 사는 두 아들 아빠입니다. 평일엔 못 듣고 주말엔 출근할 때마다 항상 듣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듣고 있다는 티를 좀 냅니다. 복귀 환영하고요. 늘 주말마다 잘 듣고 있어요. 브루노 마스 노래 신나는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아들 아빠라고 하시니까 저보다 선배시네요. 예, 어떠신가요? 두 아들을 키우는 건 어떤 삶인가요? 힘든 얘기 말고 행복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 아들을 키우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4246번님,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다는 유명한 난임병원에 어렵게 예약해서 경주 가는 중이에요. 아, 남편이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 남편 조금만 힘내라.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 남편이 좋아하는 도경수의 팝콘 꼭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근데 뭐 운전하는 게 힘들어 봤자죠. 예? 운전이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엄마들이 가장 힘들죠. 난임병원에서 요것도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시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고 요거 호르몬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유, 뭐 운전 정도야 뭐. 예, 남편분 힘냅시다. 예. 1741번님. 전 대전에 사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같이 서울에 있는 형한테 가고 있어요. 아,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안전운전 하시라고 힘이 되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 사연 처음 보냈는데 읽어주시면 최고의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제가 신청할 곡은 싸이, 아버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은 사랑꾼들도 많고 효자 효녀들도 많아. 이거 봐봐. 아빠, 운전하는 아빠를 위해서 또 요 노래를 또 신청을 했어요. 아유, 참. 이렇게 똑똑해. 똑똑하고 잘 키우셨어.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키우면 요런 아이를 왜냐면 중3인데 중2병, 중3병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너무 이뻐요. 자, 4246번님께서 남편을 위해 신청한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1741번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신청한 싸이의 아버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둘째 놈은 태양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하!

부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싸이의 아버지에 이어서 리즈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유옥주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리즈 버전 신청합니다. 제 노동요거든요. 오늘은 고구마 파이 생지 사온 거 해동해서 굽굽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따뜻한 파이에 우유 줄 거예요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맙소사. 집에서 파이 구워가지고 아이한테 주는 거는 미드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집이 있구나. 옛날 천사들의 합창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저는 그 이유식도 그냥 시중에 파는 거 그냥 먹이고 했더니 아, 저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9262번님, 엄마랑 부산 여행 가고 있는 20대 딸입니다. 항상 퇴근할 때 저 혼자만 들었던 두대를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가 부산길이 초행이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미언니 뽀뽀 소리로 힘을 주고 싶어요. 가로 열고 이걸 나만 들을 순 없지 라고 하셨는데 하하의 부산 바캉스 신청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9262번님 어머님 지금 장거리 운전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제가 딥키스 해드릴게요. 어머님 조금만 귀 기울여주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볼, 볼도 됐어. 아, 됐다. 기운 넣어드렸다. 9262번님 부산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바로 쏠게요. 오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8158번님,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헬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발라드만 듣던 제가 어느샌가 신나는 노래가 없으면 운동을 못하겠더라고요. 흔히 쇠맛이라고 하는 빡센 노래들을 즐겨 듣고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NCT 127의 블링이 신청해봅니다. 언니는 운동할 때 어떤 노래 들으시나요? 저는 운동할 때 당연히 빠른 곡 듣고 있고요. 레드레드도 좋고 저는 무조건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있습니다. 뛰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끝곡으로 블링이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계원. 부암동 한적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전통 한옥 문화공간인데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무계정사가 있던 곳이라 그 이름을 따왔고요.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계원의 나무 대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 골목과는 또 다른 고요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아담한 마당에는 몽룡과 백일홍이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요. 대청마루에 올라 석가래를 올려다보거나 툇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 좋은데요. 이 문틈 사이로는 푸른 나무가, 담장 너머로는 인왕산까지 보여서 한동안 조용히 머물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툇마루에 가만 앉아 있으면 왜 이곳에 별장을 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텀미 씨의 노래였습니다. 퓨처링 포피 아주다의 디스코 예스였죠. 자, 배수환님 반가워요. 일요일에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4707님 주말에 만나니 두 배로 반갑네요. 아, 두 배. 저도 두 배로 반갑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좋은 사연 만나볼 수 있어서 저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악뮤의 해프닝 듣고 오셨습니다. 김강수님, 요즘 완화 들으면서 느꼈는데 순영님 옛날 아나운서 같아요. 아나운서까지는 좋은데 옛날은 뭡니까? 아 참.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옛날이란 말이 저의 닉네임이나 저에 대한 설명 앞뒤로 붙기에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한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김강수님의 연세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옛날, 옛것, 뭐, 그리움, 아, 이런 단어가 어색하지 않아지네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아, 옛날 아나운서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도 같습니다. 3648님께서는요, 훅디, 신랑이랑 낚시하러 강가에 왔어요. 물고기는 대체 언제 얼굴을 보여주는지, 도대체 있기는 한 건지, 기다리면 오긴 하는 건지 힝 해주셨어요. 낚시하러 가셨군요. 저 낚시 예전에 한참 했었거든요. 20, 30대 때 한 10년 넘게 낚시 한참 하다가 그때 알게 된 건데요. 햇빛 알러지라는 거 아시죠? 낚시만 다녀오면 팔뚝이랑 목 근처랑 엄청 두드러기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낚시를 멀리 하다가 낚싯대도 다 정리하고, 아, 그 용품들 큰 마음 먹고 정말 좋다는 것들, 비싼 것들 좀 사놨었는데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제가 버린 건지 정리한 기억은 없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7423님, 26개월 아들이랑 자동차 박물관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들이랑 남편은 뒤에서 꿀잠 중이네요. 승질 나는데 좋은 노래로 승질 가라앉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자고 뒤에서 자고 있으면 덩달아 졸려요. 네. 저는 깨웁니다.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꼭 할 말이 있는 척하면서 그들을 깨웁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필의 노래입니다. 시작.

김필의 시작에 이어서 최정연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데네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최영중님의 사연입니다.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전 혼자 집 앞 공원에서 산책 중입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날들의 연속이네요. 아, 산책.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이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산책이 이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이 동네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산책로 옆으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거나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거기를 그렇게 꾸며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근데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좀 꾸며질 때마다 오, 보기 좋아요. 뭐 조명도 설치해 주시고 벤치도 넣어주시고 미술작품 같은 것들도 거기다가 놔주시고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도 산책하기 좀 무섭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5657님께서는요. 쿵님, 좋아하던 카페가 오늘 영업종료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들렀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이어폰을 꽂았는데 쿵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듣기 참 좋습니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라의 노래입니다. 슈퍼스카.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아직은 비 내리는 곳이 없지만 동풍이 강해지면서 일부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 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 2부에는 나, 너, 그리고 음악.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 채워지는 시간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요, 퀸의 I Want to Break Free 였습니다. 907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창원에서 완벽한 하루를 좋아해 챙겨 듣는데 라디오 문자는 평생에 처음 보내봅니다.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앨범, 이 곡, LP가 생각나네요. 네, 저도 비 오는 날, 아, 이거 친구 집에서 저희 형 몰래 LP 손대면 안 되는데 몰래 듣고 오다가 품에 껴안고 오다가 LP가 살짝 휘어서 LP 휜 각도만큼, 네, 그 각도로 불이 번쩍이게 꿀밤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래간만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사이공사님의 사연입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신청해봐요. 내일이 휴가의 마지막 날입니다. 딸이 아기 낳고 처음으로 사위랑 휴가 보내주고 남편이랑 손녀 보고 있어요. 귀한 휴가지만 손녀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아기 재우고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박보람의 해화동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박보람의 해화동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0841님이 신청하신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이었습니다. 0841님, 더워서 휴가도 못 갔어요. 우리 집 제 침대가 최고예요.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4897님, 차에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떠서 이거 해결하러 가야 돼요. 요소수가 없나 봐요. 이승윤의 없을걸 신청합니다. 자, 이승윤의 없을걸 함께 듣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일요일의 코너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3710님의 사연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남편 휴가라 모처럼 둘이 함께 육아 중인데요. 7개월 딸이 요즘 엄마 껌딱지가 제대로 됐습니다. 특히 졸릴 때는 아빠가 아니면 3초 버티고 엄마만 보면 두 파 벌려 직진. 옆에서 남편이 씁쓸하게 이 노래 신청해줘 하네요. 니나 시몬의 My Baby Just Cares For Me 신청합니다. 씁쓸하죠. 씁쓸하죠. 이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엄마부터 하는지 아빠부터 하는지 맘마부터 하는지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 딸은 아빠부터 아빠부터 시작했죠. 이거 감동이에요. 이거 키워보신들 다 기억하시죠? 아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엄마, 애엄마 표정을 싹 봤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얼굴에 벌써 말이 써져 있어요.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아빠부터 하다니 이런 표정이. 너무 씁쓸해하지 마시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2부 끝곡으로 3710님이 신청해 주신 니나 시몬의 My Baby Just Cares For Me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누에, 꿀벌, 잠자리처럼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고, 이, 벼룩, 바퀴처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 하죠. 또 벌레나 해충을 죽이는 건 살충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한 회양나무에는 큰 광대 노린재에 약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충은 약이 되는 곤충이 아니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의 애벌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0: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5 Seconds of Summer의 Teeth였습니다. 이 곡은 6005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딸이 좋아하는 선수 등장곡인데 신청합니다. 5 Seconds of Summer의 Teeth입니다. 아, 이 하나 이글스 심우준 선수의 등장곡이라고 하네요. 아, 사실은 제가 야구장을 몇 번 못 가봤습니다. 저보다 저희 딸이 야구 팬이라서 이 서울 연고지인 그 두 팀 중에 한 팀인데 어떤 팀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야구 팬분들은 본인의 그 연고지와 특히나 좀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인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야구팀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특히나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잘못 꺼내면 큰일 납니다. 아, 저는 이 티켓팅이 어려워서 야구장 못 가본 지 오래됐는데 아, 이 등장할 때 곡들 다양하더라고요. 각 선수들마다 또 본인의 그런 곡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605님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순서 나눠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박재범의 좋아였습니다. 유혜영님, 군복무 중인 아들이 드디어 휴가 나왔어요. 오전에 와서 밥 먹고 집에 있는 과일, 샤인머스캣, 수박, 복숭아, 키위 다 먹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 만난다고 다 먹고 친구들 만난다고 용산에 갔어요. 아들이 와서 너무 좋아요. 박재범의 좋아 신청해보아요.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연세이신데 박재범의 좋아. 음악 취향이 좀 젊으시군요. 네. 자, 다음 사연 안정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택배로 받은 소고기로 장조림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됐어요. 오늘은 이걸로 저녁 준비 끝.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신청해요. 장조림 하나로 저녁 준비 끝. 다른 반찬도 있는 거겠죠? 온리 장조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리라 생각해 봅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두래님의 신청곡 박효신의 숙녀의 찬이었습니다. 아, 숙녀의 찬, 저는 아침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박효신 씨 목소리로 들어도 새롭네요. 네, 곡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곡을 한번 잘 써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불러도, 노래방에서 불러도, 집에서 흥얼거려도, 아, 이 멜로디가 참 좋으니까 편곡도 좋고 노래가 참 원곡의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2891님, 오늘 생일을 맞은 남편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미역국을 끓이고 노릇하게 굴비 구워서 정성 가득한 아침상을 선물했어요. 요즘 저희 남편이 완화 애청자가 되어서 매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도 함께 듣고 있을 우리 남편을 위해 쿡디가 다정한 목소리로 축하 인사 한마디 날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남편분이 제 목소리 반겨하실까요? 네. 아무튼 2891님의 남편분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나눠 그리고 음악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6038님, 안 틀어주실 것 같지만 보내는 봅니다. 건센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아니, 이 노래를 왜 안 틀어드릴까요? 저 이 노래 좋아하고요. 저 밴드 출신입니다. 네, 락 좋아하고요. 한때는 락커라고도 불렸죠. 자, 건센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 듣고 저는 4부에 상순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여수, 부산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대형 화물차 바지의 사고로 와천 터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2007년 오늘 9월 6일은 천재 앵무새로 알려진 알렉스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알렉스는 100개가 넘는 단어를 사용하고 색깔과 모양, 이 수량까지 구별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 능력은 5, 6세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음이 터졌는데, 아니 아무리 앵무새가 천재라도 100개가 넘는 단어 구성하고 색깔과 모양 수량까지, 그래도 앵무새의 능력이란 뭔가를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뱉는 수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에 굿바이란 말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말을 뱉어야 될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재 앵무새인가? 그래서 천재 앵무새인가요? 아, 근데 정말 믿기 힘듭니다. 저는 오늘 X로 가겠습니다. 아, 설마 마지막에 굿바이를 했으리라. 이거 했어도 참 소름 끼치는 일이네요. 자, 오늘의 상순 퀴즈.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 X.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은 Three Doors Down의 When I'm Gone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순 퀴즈 이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X가 오늘 퀴즈였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제 의견을. 이 마지막에 정말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앵무새가 본인의 마지막을 알고 굿바이 이런 식으로 남겼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이거 무슨 영화, 네,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마지막에 무슨 뭐 난 알고 있어라는 아 왜 그 영화 마더의 그 김혜자 선생님 그런 멘트처럼 의미심장하게 굿바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무섭네요 생각만 해봐도. 자, 천재 앵무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 X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진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어?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I love you였는데요. 와, 이 죽기 전날 밤 담당자이자 31년을 함께했던 아이린 페퍼버그 박사에게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 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번역하면 착하게 지내, 내일 보자, 사랑해 라는 뜻인데요. 다음날 아침에 알렉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결국 이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굿바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야? 진짜 마지막인지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와, 대단하네요. 아니면은 마지막인지 모르고 아마 이 얘기를 한 3년 동안 매일 그 시간에 3년 혹은 13년 아까 31년 함께 어쩌면 31년 동안 그 시간 되면은 10시네 You be good 이렇게 하면서 See you tomorrow 이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오늘 정답은 X고요. 아, 맞췄습니다. 물론 이 굿바이보다는 조금 더 좀 섬찟한 내용이고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긴 했는데 정답은 X 오늘 제가 맞췄습니다. 아, 기분 좋으네요. 정답자 다섯 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정의 노래입니다. 해피엔딩.

0: 이적의 해피엔딩에 이어 강승윤의 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692님, 쿡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빠 따라 논에 잡초 뽑으러 왔어요. 오마이갓, 잡초 대신 정성껏 심어놓은 벼싹을 다 뽑아버렸네요. 버럭 화내는 아빠에게 몰라서 그랬다고 말 대답했다가 더 혼났어요. 잘못 뽑은 만큼 식사량을 좀 줄이시면 됐죠. 가을 이후에. 아빠, 저 밥 좀 줄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4: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오메가3의 곡이네요.

곡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오메가3의 쉐이크로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완벽한 하루는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음, 조아름, 신보미였고요.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벌써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눈이 갑니다. 행복해지려면 게으름뱅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자의 말을 100%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집니다. 러셀은 하루 평균 3천 단어 이상의 글을 써내면서 철학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학, 교육학, 전방위적 의견 피력을 해온 활동가입니다. 소수 특권층에게만 부여되던 게으름의 기회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셀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강박관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재미있게, 가치있게 게으름을 즐기라고 충동질합니다.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대신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며 게으르게 살면 무엇보다 선한 본성이 튀어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사람의 모든 시간은 생산성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낸 하루가 두고두고 충만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늘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좀 게으르게 출발해 봅니다.

딥퍼플의 연주한 노래 레이지 들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게으르잖아요. 네, 레이지. 네. 제목은 게으르지만 연주들은 정말 게으르지 않아요. 네. 다들 멤버들이 이때는 젊은 시절이라 연주에 뭐라 그럴까 날 같은 게 서 있잖아요. 와, 딥퍼플의 연주한 노래 레이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The Allman Brothers Band, Midnight Rider 들었습니다. 그렉 올맨하고 듀에인 올맨 형제가 주축이긴 합니다만 또 한 명의 기타리스트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네, 디키 베츠. 네. 듀에인 올맨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고요. 네. 이 노래는 Midnight Rider 이 노래는 그렉 올맨이 만들었습니다. The Allman Brothers Band, Midnight Rider. 김상범 씨 고맙습니다. 야, 이름이 아주 특이한데. 네. 아, 미니에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또이 패밀리. 네. 또이 패밀리하고 9111번으로 청해 주신 에릭 클랩튼, Change the World.

Heart to, 예, 음료 노래.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548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였고요. 자, 이번에는 김호중 씨가 청해 주신, 예, 릭 애슬리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60년대의 템테이션스가, 예, 히트시켰던 곡인데, 예, 릭 애슬리가 이걸 커버한 겁니다. 릭 애슬리 and too proud to back.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연안 일대로는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1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참 노래 편하게 하죠. 예. 마크 노플러 기타도 편하게 칩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 Your Latest Trick 들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544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와, 저 아내한테 허락받고 2박 3일간 혼자서 구례, 순천, 담양 등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오후엔 정말 좋아하는 서남사에 13년 만에 다녀왔고요. 푸른 냇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고.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2박 3일가 혼자서 여행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허락 받고. 허락 꼭 받아야죠. 허락 안 받고 갔다는 큰일 나는 거죠. 아이,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예. 자, 청해 주신 음악은 루 리드. Perfect Day.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네, 마이클 잭슨의 어송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 그 네팔의 그 대홍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지구 위에서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예. 마이클 잭슨, Earth Song, 20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 리디의 Perfect Day.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술 마셨는데 데리 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2001번으로 청해주신 반조비 I'll be there for you.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0: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1: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 경영 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자,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 오늘은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브루노 마스입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2010년 앨범 Doo-Wops and Hooligans, 이 앨범에서 Just the Way You Are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자,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0: 네, 브루노 마스의 첫 앨범 Do Ups and Hooligans 2010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 앨범에서 싱글 차트 1위 Just the way you are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입니다. 역시 Do Ups and Hooligans 앨범에 있고요.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그리네이드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I was born by the river.
7: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1위 그리네이드 들었습니다. 2010년 데뷔 앨범 두 왑센 훌리건스의 수록곡.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르스입니다. 브루노 마르스는 1985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났어요. 본명이 피터 딘 에르난데스.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계인데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필리핀계이자 스페인계. 다문화죠, 진짜. 이 브루노 마르스라는 예명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프로레슬링의 전설이 있습니다. 브루노 샌 마티노라고 이 헐크 호건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프로레슬러인데 이 사람은 진짜 좋아해가지고 브루노 마르스라는 예명을 붙여줬어요. 하와이에서 퍼커션 연주자로 활동을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노래도 하고 또 훌라춤을 추는 댄서였다고 그래요. 총 6남매인데 아버지가 또 애들을 데리고 가족 밴드를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브루노 마르스의 재능이 남달랐다고 그래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죠. 왜요? 4살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옷 입고 춤추며 노래했는데 아우 정말 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노 마르스가 12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브루노 마르스는 아버지하고 함께 삽니다. 근데 뭐 그때부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거의 뭐 노숙 비슷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2003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LA로 가서 음악 관련 일을 시작합니다. 뭐 DJ도 하고 프로듀싱 팀도 만들고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뭐 그러다가 모타운 레코드하고 계약을 했는데 존재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신경을 거의 안 써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곡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서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는데 그 결과 히트한 곡들이 많았어요. 플로라이다의 Ride Round, 케이난의 Waving Flag, 씰로 그린의 Forget You, 파이스트 무브먼트의 Rocketeer 등등. 네. 처음으로 브루노 마스라는 이름의 가수로 알려진 것은 2010년 아 2009년이네요 예. B.O.B의 Nothing on You의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이 곡이 싱글 차트 1위에 오릅니다. 그 뒤에 또 트래비 맥코이의 빌리어네어에도 작곡 및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자, 이렇게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B.O.B 피처링 브루노 마스, Nothing on You.

브루노 마스가 솔로 앨범 내기 전에 피처링해서 히트한 곡들 두 곡 들었습니다. B.O.B.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Nothing on You, 트레비 맥코이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빌리오네어.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내년 2027년 5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로맨틱 투어를 합니다. 앤더슨 파악이 예, 함께하고요.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죠. 2014년, 2023년 예, 드디어 세 번째. 자, 2011년에도 데뷔 앨범을 성공시키고 2011년에도 스눕독 앤 위즈 칼리파 예, Young, Wild and Free의 피처링에서 또 히트를 기록하죠. 2011년 히트곡 스눕독 앤 위즈 칼리파 피처링 브루노 마스 Young, Wild and Free.

스눕 독 앤 위즈 칼리파 피처링 브루노 마스 영 와일드 앤 프리 들었습니다. 자, 뭐 워낙 잘 나가면 또 찾는 데 많잖아요. 예, 2011년에는 영화 사운드트랙에 참여합니다.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자, 이 사운드트랙에서 It Will Rain이 또 히트합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곡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얼마 못 나가겠네요. 4부 첫 곡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해 두피 가려움

0: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24호 태풍 크로발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으로 와촌터널 부근 화물차 과제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주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영화 사운드트랙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중에서 It Will Rain. 네, 2011년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브루노 마스는 두 번째 앨범을 냅니다. Unorthodox Jukebox. 이 앨범이 2012년에 앨범 차트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히트곡이 양산되죠. 사실 데뷔 앨범은 히트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Doo-Wops and Hooligans는 앨범 차트 3위까지밖에 오르질 못했거든요. 이 두 번째 앨범이 앨범 차트에 1위에 오릅니다. 자, 처음에 싱글 차트 1위 곡이 Locked Out of Heaven인데 이게 금지곡이 됐네요. 아, 모릅니다. 저는 왜 됐는지. 자, 역시 싱글 차트 1위고 When I Was Your Man, 그리고 싱글 차트 5위까지 히트한 트레저,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When I Was Your Man.

브루노 마스의 앨범 언오토독스 주크박스 중에서 When I Was Your Man 그리고 Treasure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2014년에는 또 마크 론슨의 앨범에 피처링해서 야, 이 곡이 또 싱글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 Uptown Funk.

마크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이 마크론슨의 앨범에 분명히 수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곡 신청할 때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신청합니다. 마크론슨은 좀 뭐라 그럴까 억울하겠어요. 예, 피처링한 건데 마크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십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10: 안영미 씨 때문이죠?
9: 저 때문에요?
10: 네, 매력이 있잖아요.
9: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 들어봤어요. 매력 있잖아요.
10: 네네.
9: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더 로맨틱 투어 공연이 있습니다. 앤더슨 박이 함께하고요. 내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4일 동안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자, 오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은 브루노 마스 편. 히트곡이 워낙 많아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브루노 마스가 세 번째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에서도 뭐 계속해서 히트곡이 나오죠. 워낙 인기 있으니까요. 자, 3집 24캐럿 매직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24캐럿 매직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늘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선 정직하게 해내고 오지 않은 앞날을 계산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0: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과연 몇 개의 색 이름이 존재할까요? 일단 빨간색, 노란색, 녹색, 검정색 등 일반적인 색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계통 색 이름이 있고요. 벚꽃색, 코코아색처럼 생활에서 익숙한 호칭을 붙인 관용색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다 빈센트 반 고흐가 눈부신 햇살과 해바라기를 그릴 때 사용하던 대담하고 강렬한 크롬 옐로우는 고흐 옐로우,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물에 반사된 빛이나 하늘을 묘사할 때 쓰던 신비롭고 투명한 푸른색은 모네 블루라고 부른대요. 즐겨 쓰던 색에 화가 이름이 붙은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초록, 요즘 내 마음 같은 핑크, 이렇게 나만의 색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6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개통 색이름 그리고 관용 색이름 그리고 화가들의 상징을 바탕으로 한 색이름들 소개했는데요. 이런 색이름들 정말 잘 지는 거는 화장품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립 컬러에 되게 많이 쓰는 말린 장미 컬러라는 것도 되게 잘 지었다 생각했었고 토스트색이라는 것도 약간 잘 구워진 식빵 색깔 아이보리랑 브라운 사이쯤에 있는 색을 토스트라고 이름 짓기도 하던데 그런 거 보면 참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서 컬러 이름 짓는 거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짓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화가와 그림에 대해 깊고 넓게 알려주는 정호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장미님이요. 좀 전에 말린 장미 색깔 얘기했었는데 딱 또 장미님이 나타났어요. 김인아님 목소리를 아들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다가 미니까지 깔았다지 뭡니까? 아이고 이런 반가운 일이다 잊지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오며 가며 공감하는 얘기 나올 때나 또 뭐 고충이 있으실 때나 그게 아니더라도 별거 아닌 얘기 가장 환영하고 있거든요.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장미님. 5159님께서 얼마 전부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재밌더라고요. 근데 자꾸 운동복이랑 라켓 가방, 운동화 등등 예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장바구니에 넣게 돼요. 장비 욕심일까요? 동기부여일까요? 이거 둘 다죠. 원래 운동 시작했을 때 재미 붙이면은 그렇게 장비나 복장 욕심이 생겨요.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아이템도 색깔별로 장만하고 싶고 어떤 기능이 있댄다. 뭐 이거는 뭐 신축성이 어떻고 저거는 뭐 땀 말렸다가 뭐 배출하는 게 어떻고 괜히 한 번씩 다 입어보고 싶고. 근데 그게 또 운동에 재미 붙이고 나서 따라오는 즐거움들 아니겠습니까? 우미숙님께서는 저녁을 5시에 일찍 먹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텀블러에 시원한 커피를 담아 산책하고 있어요. 시골의 논밭을 보며 걷다 보면 어둑어둑해지고 밤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반짝이네요.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커피 한잔하는 이 여유. 저희 부부에게는 수다를 나누는 시간이자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수고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하루의 끝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지내자 다짐하게 되네요. 백예린의 산책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부러운 저녁 풍경이죠. 일단 이게 성립이 되려면 사는 곳이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삶의 루틴에 좀 타임라인이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드는 데에 문제가 없는 어떤 기질 같은 것. 근데 커피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분들도 좀 따라해 보실 만한 루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주말에는 좀 늦은 시간에 부부 산책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텀블러 같은 데다가 음료수 하나 챙겨 나가가지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앉아서 놀고 오는 거, 그게 또 색다른 재미를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백예린의 산책, 이어서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9929님, 제 나이 50, 5월에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덜고자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3시 30분에 퇴근하는데요.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7월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손도 굳고 처음 해보는 거라 손이 제 맘대로 되지 않지만 피아노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는 학원생은 저밖에 없다며 피아노 실력보다 성실한 출석률을 자주 칭찬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피아노 진짜 잘 친다는 말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거 참 이 삶의 불편감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일 텐데 잘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좀 즐거운 취미 생활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사실 이게 실력이라는 것은 아마추어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타고나는 실력은. 근데 뭐 약간 격차가 있다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가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아마추어들의 취미 영역에서 성실함을 아무도 못 따라가요. 결국에는 9929님이 나중에 그 비슷한 취미

지금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출중하다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겁니다. 0104님께서 저희 집 식구는 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세 명의 의견이 모두 같으면 좋겠지만 둘씩 편먹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밥 먹고 뭐 할지 논쟁을 펼쳤습니다. 볼링 치러 가자는 아내와 팥빙수 먹고 쉬자는 저, 딸은 제 편이 돼주었네요. 역시 주말에는 달달한 게 최고죠. 아주 민주적인 집의 풍경이네요. 이게 항상 좀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재밌는데,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누구 한 명이 좀 독재하는 형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딸까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다수결로 뽑는 거? 이것까지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재미나 에피소드의 완성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에 볼링도 좋지만은 조금 더 시원해지면 운동 생각이 더날 거고, 아직은 팥빙수 먹고 쉬는 게더 달달하게 들립니다. 7373님, 저는 아직도 작업실에 있어요. 화가인데 전시를 앞두고 있어 부지런히 작업 중입니다. 올해 저에겐 가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전시 후 여행 갈 생각을 하며 힘내보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신청곡은 대성의 유니버스입니다. 라고 별밤에 많이 계시는 그림 부엉이들 중에 한분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죠. 대성의 유니버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내일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절기답게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온화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는데요. 날아가는 시설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8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925님, 아이들 재우는 이 시간 항상 별밤을 틀어놓고 다 같이 잠들어요. 아이들도 김이나님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 들으면 아 이제 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22개월 승아, 신생아 슬아, 두 아이의 엄마 가희, 모두 모두 사랑해요. 아빠가 라고.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면은 다 같이 잠들어요? 와 세상에. 그럼 잠드는 사이클을 아기들에게 다 맞추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합니다. 2179님은 대장봉 학원에 같이 다니는 짝남,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단둘이 보기에는 왠지 어색해서 친구랑 셋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둘이 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같이 보려는 그 친구는 여자이긴 하지만 제 짝남에게 관심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무조건 둘이 보는 게 낫죠. 이게 그리고 뭐 관심 없고 혹시 모를 요소는 없이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괜히 신경 쓰여서 내 매력을 다 못 보여줄 때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짝남이 내 친구를 좀 더 챙겨주나? 이런 거에 괜히 꽂히게 되고 이건 절대 절대 비추예요. 일단 만약에 둘이서 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이라면은 당연히 둘이서 봐야죠. 저는 무조건 두 분이서 만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5605님께서 경비 일하면서 매번 이어폰으로 듣고 있지요.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네요. 아유, 매 주말, 아니 매 저녁이 경비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평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경비원 부엉이님들 화이팅입니다. 이승우님은요,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너무 힘드네요. 매일 여보야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둘이 별밤 듣다 자는 게 유일한 휴식입니다. 힘나게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서브웨이의 드라마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막 배송일 하시는 분들은 날씨 때문에 고생일 것 같아요. 폭염 때도 고생이지만 요새 비 때문에 피가 오락가락하고 한번 오면은 막 집중적으로 호우 경보가 내릴 정도로 쏟아지기도 하고 그 꿉꿉함 때문에도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게 우리 승우님 일하시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곧입니다. 곧이에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서브웨이의 드라마.

0: 서브웨이의 드라마 이어서 10cm 피처링 비비의 춤 들으셨어요. 8115님, 집에서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 두뇌 풀 가동해서 찾고 있어요. 이불도 털어보고 소파와 침대 틈새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 책장도 꺼내보고 다 했는데 아직입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위치 찾기도 안 되네요. 당분간 한쪽 귀로 대장부원 목소리 들을게요. 아, 이거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쪽만 남은 이어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새 거 사면 꼭 그 한쪽이 발견이 됩니다. 이상한 구석탱이 또는 어쩔 때는 저는 주머니에서 나오기도 하고 집안에서 쓰다가 분실하신 거면은 주머니일 가능성은 낮고 어디 분명히 바닥 같은 데에 먼지랑 같이 구르고 있을 텐데 이왕이면 빨리 찾아내시길 바라겠고요. 청소하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익명을 요청한 부엉이는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지 8년 차예요. 다시 운전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가려고 오늘 증명사진을 찍고 왔어요. 휠체어 타고 가면 어때요? 내가 살아있고 여행을 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대장부엉 용기를 좀 불어넣어주세요. 신청곡은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예요. 라고 이미 너무 강인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이야기에 정답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그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행 다녀오셔서 또 전과 다른 종류의 용기가 완전히 충전이 되실 겁니다. 그 힘으로 뭔가 좀 더 몸도 훨씬 더 나아지시고 색다른 도전에도 용기가 다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1: 나 스무 살 적에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3466님.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근데 잘될 관계는 제가 애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는 그냥 놓아주는 게 맞겠죠. 그럼요. 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잡고 내가 노력하고 있을 때는 내가 들인 노력 때문에 그냥 지나간 시간이 주는 정 같은 마음 때문에 괜히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고 보면 인연이라는 게 다 시절 따라 오고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도트리의 September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도슨트님이 보니까 SNS에 네. 뭔가 이 소개말이 굉장히 깁니다.
1: 네.
0: 너무 길어요. 정우철 도슨트님의 위상에 비해 좀 길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이제 의견 드리고요, 조심스럽게.
0: 알겠습니다.
1: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이력이 하나 있는 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 맞아요.
1: 홍보대사.
0: 맞습니다.
1: 이거 뭐예요?
0: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법률구조재단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다들 모르시는데, 좀 알리고자, 이렇게 제가 아는 이사님과 얘기를 해서 맡게 됐는데,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잖아요.
1: 많죠.
0: 정말로.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이, 뭐, 방송 일도 하고, 이렇게 출판도 하고 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구나.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사실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그쵸, 다들. 네,
0: 근데 막상 진짜 그냥 눈 깜빡할 사기 당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에 많이 보고 뭐 하는데 정말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가진 게 없어서 뭐 변호를 못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그러면은 네. 그럼 무료로 해줘요?
0: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비용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되진 않고요. 선별을 좀 거쳐서 상황이 심각할수록 이런 선정을 좀 한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제로 선정이 되면 무료 변호를 해줘요. 그런 재단인데 이제 아무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님이 예술 뭐 여러 분야를 선택해서 이제 저는 미술 쪽으로 홍보대사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후원을 좀 받거든요. 후원자들한테 미술 해설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더 후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고 있어요.
1: 이런 또 재단이 있었군요.
0: 네.
1: 그냥 뭐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될 것도 같지만 이게 또 막상 변호사랑 뭔가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 내 여건이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재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건 뭐 지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0: 아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짧게 써라.
1: 이게 너무 이게 주로 조금 지금 당장 소위 이렇게 현역으로서 내가 부족할 때 이게 점점 길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때 도슨트님 지금 거의 리즈인데 앞으로도 쭉 그러시겠지만 그걸 비해서 좀 좀 너무 뭔가 여기 뭐 별이 빛나는 밤 이것만 남겨두고 제가 볼 때
0: 제 별밤과 이 구조재단만 남겨놓고 네. 싹 지워야겠습니다.
1: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이었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떤 그림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준비해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0: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입니다.
1: 아, 그래요. 저도 참 쿠사마 야요이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0: 그죠.
1: 아, 비보를 접해듣고 마음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50/50의 Wish You Were Here.

0: 50/50의 Wish You Were Here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작품들 게시물로 올라가 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작품 같이 보면 훨씬 생생하게 와닿을 테니까 찾아와서 함께 봐주시고요.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0: 저는 지금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 설치 예술인 거죠?
1: 설치 미술이죠. 네.
0: 그래서 도슨트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 공간감이 확 느껴지기도 하고 꽤 높아 보입니다.
1: 그죠. 이게 제가 일단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정말 얼마 전에 별세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8월 14일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8월 27일에 공식 홈페이지에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사마 야요이 하면은 우리 벙이들도 뭐 호박을 많이 그리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작품들은 좀 그나마 예쁜 것들이고 정말 그 작가의 작품을 좀 심오하게 들어가면 차마 진짜 못 보겠는 작품만 되게 많거든요.
0: 뭔지 알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1: 약간 좀
0: 정말... 약간 어렵고
1: 맞아요.
0: 좀 힘들죠. 왜냐면 너무 이 동그라미가 너무 많기도
1: 세요. 그래서 막 기괴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 가서도 보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제주도에서 그 쿠사마 야요이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걸 보러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뭐 다 정말 그로테스크한 것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이 저는 잘 몰랐던 작품인데 그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방금 대장봉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0: 네.
1: 별로 안 높아요.
0: 아, 그래요?
1: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0: 아,
1: 그래서 보시면 사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그냥 평범한 사다리인데 생긴 건 이제 사다리가 좀 빛나요.
0: 빛나요. 야광 같아.
1: 맞아요. 땡땡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쭉 무한대로 퍼질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 사다리 색깔이 바뀌어요.
0: 뭐
1: 빨간색도 되고 계속 주황색도 되고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전 이 작품이 이런 걸 직접 봐야 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싶었는데 사다리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위랑 아래에 거울이 설치돼 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높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거울이 이게 양 상단 하단에서 비춰주니까 무한대로
0: 그렇겠네.
1: 사다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착시 현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쓱 이렇게 내려다 올려다 보면은 정말 하늘로 가는 것 같은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또 바닥을 보면은 좀 약간 무서워요.
0: 완전 저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
1: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 안에 딱 저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천국이나 미래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있고 인간이 아직 알 수 없는 세계로 정말 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아래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뭐 과거의 기억이나 죽음 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공간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사다리는 원래 우리가 직접 타고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울 속으로 갈 수는 없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뭔가 하늘로 향하는 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제3자 입장에서 뭔가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좀 바라보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걸 되게 많이 짚어요, 사람들이. 왜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일까? 계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쿠사마는 사다리를 만들거든요.
0: 사다리. 항상.
1: 네. 근데 왜 사다리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대요. 저도 이게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계단은 건물의 일부잖아요.
0: 네.
1: 그리고 바닥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0: 그쵸.
1: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약간. 근데 사다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두 장소 사이에 걸쳐놓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는 머무는 건 아니죠, 계단처럼. 그리고 사다리로 오를 때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계단은 그냥 걸어 올라가지만 온몸을 써서 팔과 다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0: 좀 무섭죠.
1: 무섭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다리는 이 쿠사마가 봤을 때 안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과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 사이의 연결고리다. 그래서 사다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안전하면서도 약간 두려우면서도 그럼에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쿠사마는 이 사다리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한이에요. 무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작가가. 네네. 항상 그 물방울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물방울무늬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어린 시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쿠사마 야유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네. 정신병원에 지냈잖아요.
0: 맞아요.
1: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년기의 아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마스모토에서 1929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 씨앗이랑 호박 같은 걸 많이 그리는 이유는 집안이 종묘업을 했대요.
0: 오.
1: 네, 약간 이어져 있죠.
0: 네.
1: 그래서 집 주변에 농장과 온실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꽃, 이파리, 뭐 씨앗, 열매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을 한 거예요.
0: 와, 그게 완전 작품으로 나타난 거네요.
1: 그죠?
0: 정말.
1: 이게 항상 예술가들은 그 유년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조금 좀 뭐랄까요?
0: 이상적이지 못했나요?
1: 아, 맞아요. 네. 좀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외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외도를
0: 굉장히
1: 했는데
0: 많이 심지어.
1: 네,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를 쿠사마 야유이한테 좀 풀었던 것 같아요.
0: 그래, 그런 케이스들 있죠. 네.
1: 그리고 전 이건 좀 안 했었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도를 하는 아버지 미행을 맡겨요.
0: 아이한테?
1: 네, 아이한테. 이게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0: 그럼요.
1: 이 아버지를 딸이 미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0: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1: 네,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까지도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0: 잔인하다,
1: 잘 보시면은 이 쿠사마 야유이가 제가 해외 전시에서 봤을 때 너무 진짜 못 보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요 물방울무늬나 호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지. 그 남성의 이런 성적인 그런 충격으로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공개도 못해.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충격으로 나왔던 거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딸이 그림 그리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머니가 그 작품을 찢어버리거나
0: 왜 그래?
1: 그러니까 그거를 못 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되게 공포감이 있었고
0: 그럼.
1: 근데 이제 어린 시절 불안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아버지의 외도, 부모의 갈등 통제 속에서 약간 환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0: 예.

0: 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공포를 그리기로 다짐을 한 거야.
1: 역시 예술가들은.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예쁜 작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예술로 보지만 쿠사마 야요이는 이걸 예술로 봤다기보다 치료였던 거예요.
1: 그러네. 극복하기 위한 인지치료네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대단했던 게 뭐 병원에서 이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 환각을 계속 겪으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우리가 볼 땐 되게 특이한 그림이지만 네. 이건 쿠사마 야요이가 직접 본 거거든요.
1: 그렇겠네.
0: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점을 찍으면서 막 그려나가면서 점점 그 환각을 이겨내는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이게 말이 이겨냈다지 사실 이겨내진 못했어요. 끝까지 이게 나중에 노년에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내가 겪는 공포와 그 환각과 이런 환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일본 작가인 거죠.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이의 그 물방울무늬 그리고 이런 무한대 증식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작가의 삶을 보면 그 아픔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 방금 우리가 거울도 썼잖아요.
1: 네.
0: 이 거울도 무한의 방을 만들기 위한 이제 쿠사마 야요이가 찾은 방법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회화는 우리가 계속 쿠사마 야요이가 점을 찍으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노력을 좀 줄이면서 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거울이었던 거예요. 의외로 쿠사마 야요이 작품은 거울을 많이 써요.
1: 아, 그렇구나. 하긴 그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작품인데 같이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보고 했는데 무한 거울의 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무한 거울의 방.
0: 네, 무한 거울의 방.
1: 네.
0: 이 작품을 저는 벙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1: 꼭 보시랍니다.
0: 네, 이 무한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 무한이 퍼져나가서 내가 그 무한 점의 일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 작품이냐면 점점점점 이런 조그만 조명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한 점마다 다 빛을 발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공간 작품이 무조건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로 이렇게 작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네. 들어가면은 좌, 우, 앞, 뒤, 사방이 다 거울. 천장도 거울.
1: 네.
0: 그리고 바닥엔 뭐가 있냐면 물이에요.
1: 네네.
0: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분 정도밖에 못 봐요. 딱 닫으면은
1: 2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딱 닫으면 아, 쿠사마 야요이가 이걸 봤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라져요. 이게 진짜 내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보러 제주도에 갔거든요.
1: 네.
0: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아예 그 제주도 본태박물관에서 설치를 따로 해놨어요. 가면은 딱 문을 닫는 순간 점만 남아요. 그리고 점이 시간마다 색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어두워지면서 점만 남으니까 그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네. 내 존재가 지워져요.
1: 저 너무 가고 싶네요.
0: 제가 볼 때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1: 네.
0: 딱 지워져. 그러면은
1: 너무 원하는
0: 이 점 속에 정말 내가 그냥 우주의 하나가 돼버려요.
1: 네.
0: 그래서 그 작품이 이 쿠사마 야요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생각보다 호박 그리고 물방울무늬 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많이들.
0: 네, 그래서 이 거울과 빛을 굉장히 잘 다루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거울의 방과 이 천국으로 가던 사다리가 쿠사마 야요이의 잘 안 알려진 대표작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우리 벙이들이 꼭 기억했다 보면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 쿠사마 야요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공포가 뭔지 느껴지면서도 그걸 예술로 승화시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바꿀 것인가에
1: 네.
0: 대한 고민이 느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쿠사마 야요이가 아직도 이제 저작권이 살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로 꼭 소개하고 싶었던 두 개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쿠사마 야요이를 회화로만 알고 있지만
1: 네.
0: 설치 작품을 봐야 된다.
1: 그래서
0: 그걸 기억하면 아마도 정말 신선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꼭 권해드립니다.
1: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얘기 듣는데 진짜 왜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인 게 히트곡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전후에 다른 작품들이 좀 묻히고 그 곡의 이미지로만 남겨지는 경향이 많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쿠사마 야요이도 그 호박 작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이미지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마한 작품들을 좀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을 기회로 저도 조금 더 탐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다리로 무한한 우주를 만든 쿠사마 야요이의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입니다.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2: 네, 두 번째로 만날 작품은 호박입니다.
1: 아, 그 유명한?
2: 네, 너무 유명하죠.
1: 네.
2: 근데 이제 호박의 회화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뭐 선택을 하다가 제가 지금 직접 본 걸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색의 호박을 가져왔어요.
1: 아, 되게 보석같이.
2: 맞아요. 반짝반짝하니 네.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호박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쿠사마 야요이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호박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1: 근데 네. 좀 호감 친구이긴 한 게 네. 동화책 속에 많이 등장을 하고.
2: 맞아요.
1: 그 그림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호박은 좀 특이한 점이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익혀지기도 하고 엄청 거대한 아이들도 있고
2: 네.
1: 그냥 또 애호박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주 늙은 호박까지 좀 신비로운 그냥 식물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호박이.
2: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동화에도 많이 나오고
1: 네네.
2: 뭔가 이쁘진 않지만 친숙한?
1: 그리고 신데렐라에서 네.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했죠. 호박마차.
2: 아, 진짜 그런 애니메이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이렇게 뭔가 약간 대중적인 친숙한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1: 아, 이쯤 배추는 배추도사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됐었고, 몰라.
2: 맞아요.
1: 네.
2: 저 이쿠사마도 호박을 그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런 뭐 씨앗이나 뭐 과일이나 뭐 호박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종묘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노란색 바탕에 검은 점 호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은빛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 위에 그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조각상.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 일본 나오시마 섬에 그 노란색 호박이 엄청 크게 설치돼 있거든요. 바닷가 앞에. 그래서 그게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 호박이 얼마 전에 그 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1: 네네.
2: 밀려와가지고 호박이 휙 쓸려 나가가지고
1: 어머머.
2: 다행히 그래도 다시 복원하긴 했더라고요.
1: 이건 좀 잃어버리긴 너무.
2: 저도 이거 어떡하지? 왜 이랬는데 다행히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1: 네네.
2: 근데 보면은 매끈한 공 모양이 아니라 가운데는 이렇게 둥글고 넓고 위에는 약간 좁아지면서 약간 깊은 골도 있고 그리고 항상 쿠사마이의 시그니처 그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이 점의 또 크기에 따라 호박이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쿠사마 야요이는 왜 하필 호박이었을까?
1: 네.
2: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것 중에 호박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리고 유명해진 뒤에 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호박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 호박 작품이 나온 게 쿠사마 야요이가 17살 때 처음으로 호박 작품을 발표했고 그 17살부터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그렸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에 밭과 온실이 있었는데 꽃, 채소, 뭐 씨앗, 열매를 가까이서 봤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쿠사마의 회고를 따르면 호박이 약간 말을 거는 것 같았대요.
1: 네.
2: 호박과 좀 뭐랄까 대화를 한? 이게 약간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1: 그럴
2: 하고
1: 수도 있죠.
2: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꽃과는 좀 달랐대요. 꽃은 말을 안 걸었고 오히려 꽃은 무한히 징식하면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호박은 너무 친숙했다는 거예요.
1: 그 뭔가 좀 귀여운 맛이 있어.
2: 맞아요. 맞아. 그래서 호박은 꽃과는 다르게 약간 낮고 묵직하다.
1: 맞아.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
2: 맞아. 안정감이 있잖아. 땅에서 이렇게 자라고.
1: 네.
2: 그래서 그 몸은 둥글고 표면 울퉁불퉁한데 사실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대요.
1: 맞아요.
2: 그런데 뭔가 단단하고 쉽게 넘어질 것 같지 않고
1: 그치.
2: 그래서 그 코사마는 호박의 그 약간 못생김? 이게 되게 친숙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가족한테 좀 괴롭힘을 받고 사실 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박에서 약간 본인 같은 모습을 봤다고 해요. 친숙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꽃과

0: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은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됐고 무한증식하는 호박은 안정적이고 친숙한 느낌. 그래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호박이 자신한테 되게 편안함을 줬고 위로를 줬대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쿠사마의 작품이 뭐 다른 식물을 그린 것도 많아요. 근데 나뭇잎도 많고 근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약간 그 기괴함이 좀 느껴져요.
1: 네.
0: 공포감이 느껴지고 막 그 무서움이 느껴지는데 호박 작품들은 되게 예뻐요.
1: 그래서 호박이 제일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예쁘고 거부감이 없는 거죠.
1: 좀 귀엽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호박을 내 친구처럼 꾸준히 그리다가 이게 언제 호박 작품이 확 또 세상에 나오냐면 그 전에 한번 포인트가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 상황 속에서 뉴욕에 가서 현대 미술가들과 부딪히겠다.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이 뉴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활발히 활동할 때가 한 50년대 후반? 이 정도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때 동양인 여성 작가가 뉴욕에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1: 네.
0: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가 너무 가난했고 부모님 지원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 백인 남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막상 갔더니 너무 큰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1: 당연히 그랬겠죠. 네.
0: 너무 큰 차별과
1: 네.
0: 그리고 냉대 그리고 예술가로 봐주지 않는 것들.
1: 그치.
0: 그때 사실은 약간 그 병이 좀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소외를 당하면서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때 쿠사마가 그 무한 거울, 그 무한 시리즈를 발표를 하거든요.
1: 네.
0: 호박과 함께. 근데 이건 약간 논쟁이 있는 얘기인데
1: 네.
0: 지금은 약간 좀 정설로 가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한히 증식하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1: 네.
0: 근데 뉴욕이라는 현대미술 시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백인 남성들 사이에 보기에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보기엔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쿠사마 에어위가 뉴욕에서 먼저 전시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1: 네.
0: 너무 신선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백인 예술가가
1: 네.
0: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서
1: 뭐야?
0: 이미지만 바꿔서 사용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냐. 이 되게 큰 논쟁이 됐거든요. 근데 쿠사마는 뭐가 충격이었냐면
1: 네.
0: 언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본인을.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1: 네.
0: 이게 왜 밖으로 잘 안 나왔냐면 쿠사마 야이가 내 아이디를 베꼈다라고 얘기한 예술가가 너무 유명해요. 뉴욕에서 한창 활동하고
1: 앤디?
0: 있던 앤디 워홀이었던 거예요.
1: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앤디.
0: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죠.
1: 네.
0: 앤디 워홀이 베꼈다.
1: 아.
0: 이게 돼버린 거예요.
1: 아, 앤디가 그걸 폭로한 게 아니라
0: 네.
1: 앤디 워홀이 베꼈다.
0: 베꼈다고.
1: 아, 이런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긴 해요.
1: 네.
0: 그래서 미술 책들을 보면 전시를 먼저 한 사람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과 전시는 계속 묻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언론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했던 거죠, 예술가를. 그래서
1: 그치.
0: 내가 분명히 먼저 했는데 언급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자기는 사라져가는데 그 백인 예술가 앤디 워홀은 이걸 나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초대박이 나면서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뉴욕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요. 일본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작가가 좀 이상해지죠. 더 정신병이 심해져요.
1: 저런.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1: 네.
0: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작업할 때는 작업실에서 가고 이게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근데 이 쿠사마 야유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빵 떴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늦게 뜬 작가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실 빛을 못 발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 정신병원에 지내면서 사실 몇십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꽤 오랫동안 완전히 음지에서 묻혀서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는 그 정신병을 다니면서도 이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다작을 했겠죠.
0: 맞아요.
1: 계속해서 작업을.
0: 네.
1: 그리고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0: 네.
1: 만들어 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거에 비해서 꽤나 오랫동안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노년이 돼서야 일본에서 한 전시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때 쿠사마 야유이가 빵 뜨게 된 거예요. 일본 작가로서.
1: 그게 한 몇 년 되죠?
0: 그게 그래봤자 한